0: 2019년기 비아디 이베시 슈황 브리즈트미시 관추블라 트라프드 볼라데이데 알리 앱댄듬 마꿀 불두 부누 마왓 보이도 건든 롱이 2015년기 맴틸는 브랍드 모블 바이케 아시나마 브르바알 앱베성에스 에왓 보이도 신화나로 아즈르 졸라 칼 라완 켄데이도 페르 호옌 사나 아슬마 켜드 마 우처르르가즈 지마 에왓켄 우처르르즈 다 아시나 업캅터시 까르마크마 에 신다
1: İçtimo 23. Biyadi Hayvadat'ta 35'ten 40 mı atıram bu. İçtimo 15. Lanyedat'ta 15 mi köyde 20 mi atıram bu.
0: Makul.
1: İçtimo 15. Lanyedat'ta 15 mi köyde 20 mi atıram bu.